0: 미운다고 했나? 액담 준 편을 병 오마.
1: 곡보족.
0: 곡보족 마소 알죠.
1: 세령마소.
0: 이 알레지바나 리스타 오마. 이 알레지바나 야레 약간이 오마. 액담. 듀 다스툴 젠션시. 스나비 남자부터 양은 스나라 페나 추. 데카나 짜나 페오. 마소 알죠. 데카나 쿨레 타키. 타키네 엠보 마르치기 야 오메 야 자케 마소 알죠. 근데 normal 달리가서 죽었 바야나. 니데가나 벽고야자. 어중아, 라든가 집용만아, 제거래 도숨 통제나, 벽고야자. 벽고벽에는 니야를 잔터넷 봐. 어중아, 주스 나비.
1: 드라카살.
0: 어중아, 주.
1: 드라카살.
0: 두세 세가 마득과 잔, 잔, 잔통, 쇼모통. 바데가나, 이야, 대병원 크랍잡세, 마송아, 주. 이야,
1: 쇼모통,
0: 쿠레나, 나누, 과나, 이스라프, 마송아 주 가지 질레 이스라프 두냐에 이스라프 칙살라메죠 페가머리 카살린 쇼비인 디스프라우 나가리 코크사데 가데르멘 코크사 드르바이 포 하람 마송아 주 관 이스라프 두냐에 누 칙살라 칙라 멧 나우즈 빌라 갈라 손스마 베스 칙라 멧 에그모 이스라프 마송아 주
1: 텝착베아
0: 포 가마 이스라프 가지 칙 야데 탈레 자이 포시 이스라프 탈레 스콜보이 베 이스라프 마송아 주 가지 세 이스라프 Mahatina got a gone mos Israf.
1: Injin.
0: Masonju.
1: Drakasal.
0: Guana Israf Ot Salamet.
1: Terimosum.
0: Nonsonju, Pier America Salin. Ot young Sam took and took Jasmine, got Santa took pin.
1: Injin.
0: Nimal Ot Su took pin.
1: Sparmin.
0: Masonju.
1: Injin.
0: Sala Ot took pin, Sala Sambas took Yan Piazapo, Yana was hundred Piazapo.
1: Drakasal.
0: Legacy Taladosi mean.
1: Injin.
0: Masonju. Rad Nizika Agayana Chobos go Chardna, Balab Nizika Yana Nap and Chobos go Chardna, Balab Chucha to it. Ta ni bongor kuzi kere zerbana sulo fotamet.
1: Injin.
0: Kuti andronis tarata zena atana amungiska garib yorna, fina anu bomen anungiska, warmet kan yorna, chibet, sikim vese kute short jugat. Zamuman short jugan yor. Dishoremen.
1: Drakas.
0: Dilchapizabagan.
1: Injin.
0: Guana short jug sena dekan ergabna, zamajik tansena masla enika khatam. Snapinamzi, awali jalash ngin midam setwa.
1: Injin.
0: Ejala, bakpok yonse bakmo kercha. Mozoma, ya de ejala sulum. Guana yaksum, shnien nun zatsir gama de baston power, duxe, zosna diazabi don bom metpa. Diazabi parish animetpa. Cha, zanpo, malab normal cheese at Pavatis Mazonjo.
1: Is in Talemet,
0: is in Talemetpa.
1: Matia Marzanpo, the
0: Marzanpo, Yaksis, Barnachik, Son Me, Dalchik, Mazoma, Magricala, Gricala, Ya Magric Maleg, Masalades, Magricala, Halishurwena, Brachik, Normalica, Jaksum Setpa, or Jaksum Penuxian, Dunza, Circum, Cabilla, Patagotpa. Jungati Amet Syrian Zug, Jungati Ati Syrian Zug, Jungati Bustipe Syrian Zug, Jungati Moment Syrian Zug, ha. Dekang mo patagot pa, jaksum tu panang cik-cik lang ngosin ngosok. Dose yala san laungat.
1: Injin.
0: Masong aju. Su adi ka tonet, su nawi ka tonet, su talib hap sana, tabak hap sana tonet, su dastar khan tang sana tonet. Masong aju.
1: Injin.
0: De man na zos a zos dere man na cik-cik ngosin magwa, le falan yotsu ka. Dekang na pet po zir yotsu ju, falan ina pentuk se zen yotsu. Ewa zir le ngala matong.
1: Ya juwe.
0: Ha? Ngala ngosin kwa masong, do suif win pa. Masong aju. Guana ju chok bese, cik-cik ngosin magwa, sani san san san san san tubla logat. Ya, that's the unkan fruna motikatamo with Dakhsan. Bazar in Tukwana, Chipata Husrin, Masonju,
1: Drakwana
0: Dizati Mamu, Maslad, Hat Maslajat Mamu, say, Harakasuming Atana Juhal Parishani Mitpa, Yasin Tachi Armet. Masonju, Baston Tanget, Misalan, Momosi, Asjarifut Tanget,
1: Injin,
0: Ha,
1: Injin,
0: Yalajivana Kariponi Chik Jaret. They can a langar pony chick jarret, they can a bone chick jarret, Masong, they can sit pony chick jarret, ha, they can a squaker set as if jarret, they can a lambda pepimus if jarret, Masonju,
1: Drakasan,
0: ya, Petchik Popustin Gama, Pumasitonsin, Masonju, Petchik Pusjot Nadoka, Murchutas, they was Nipunurwana, Ekibusi Yankos, at Asos Yazun Pendoducha, Masonju, Guana, ya, Petchik Poston, Chikipuma, Guana, Pepumi, Chapumi, Piatatumi, Tilchonsin.
1: Injin.
0: Masonju.